0: I love the variety.
1: You guys have great music.
2: Oh, my God!
3: All Music Radio. Don't miss the trending hits countdown every Sunday at 1600 p.m.
4: 쟤네 그랬다 그 어서피우로 다 다샤 선물을 매스크 쟤네와 고모 파시도